0: 사슴 뒤지 뭐하니
1: 너도 뒤져
2: 사슴 뒤지 마
1: 너도 뒤져
2: 사슴 뒤지 마
1: 너도 뒤져
0: 사슴 뒤지 마 사슴 뒤져
2: 사슴 뒤지 마
3: Girelle a colazione.
4: Girelle a colazione.
3: La giornata inizia con il piede giusto.